0: 신조왕신
1: 내공신조왕신
0: 태백산전 조왕비신 아궁이는 금덕지 불덕을 불신자 불청옥은 용역의 파릇기 세용왕신 공격한 기적은 살리강이 대댕장시 체육설이 휘문에다가 그 공사대를 바쳐 건강의 소멸이 오늘 오신 여러분 만사가 되기로 백사가 여의로